0: 야 미스티랑 내 도나 가해적 날리 오카이 자만기노
1: 봐봐 연다까봐 잔이랑 내 낙나리 남자와 나디 지급바 잔이랑 코디 논통나사 낭족바
0: 나 죽동 나마이코마스야 앙이 그숙 자나 스카랑코 자나만 나드빳 아가 자이겐바 안탕니 자나 스카코 주소갓 나만 나나가코 나 위자마
1: 암바 나 자프레띠멍 자마노 나 자조고데 낭이 비엔이 남근이나 사가닝해바 무뜸 지급바 아로 가리 낭톳급바 잔이랑코 왓보하 낭이 비엔이 남근이는 남마 자아님 이슈 삼자그랑코서 자보하
0: 야코 커미셔너리트 오브 푸드 세이프티 메갈라 실롱니가타 위아띵아
1: Oi, Ruga, meine Sonne, er war dort Kontaktinskanya.
0: Plus F, Chinko, Ninga, Chinwe.
1: Ja, plus F, Nigman und Tisa, Tanat, Naman, Genma.
0: Namas, Yama. Jen Salon, A, Chani, Rango, Chaon. Bienko, Lakat, Kapa, Mangrakat, Kapa, Aro, Chuong, Kapa, Vitamin, Rang, Dong, Zaon. Mandini, Chanchiani, Ko, Bilgriata, Aro, Bien, Biman, Kova, Nomata. Unigman, Sa, Chani, Rango, Brion, plus F, Chin, Nang, Pakosa, Brevo, Uno, Vitamin, Aro, Ayan, Gnang. Bien, Biman, Ko, Mangrakat, Na, Aruan, Seng, Baljoke, Rakinagata, Chani, Bosturanko, Brion, plus F, Ni, Chin, Nang, Pakosa, Brevo. Yako, Commissionerate of Food Safety, Megala, Shilong, Nigata, Uyating.